0: 약간
1: 숨 많이 했대더냐?
2: 양태파 양대뿌리
3: 양대뿌리 뜨만의 뜨만의
4: Yo pa chaiki herbol.
5: Las voces de Bolivia sin fronteras volarán.
6: Voces compartidas. Ma igual es guanches causa.